0: 응거이 칼칼 치다 오자 방대방 그 무구자 응거이 놀아 오자 방대방 코너 응거이 젖버이 오자 방대방 응거이 무스시시 오자 중대 유흥
1: Je veux, si je veux, c'est que je peux. Je veux, si je veux, c'est que je peux.